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항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11:00 o'clock.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3: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2: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3: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2: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3: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2: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헬로 에브리원, 아임 제임스 폼 인디아.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Yeah. Hey, 이게 유행이 다음에 Look at me now. 예술의 집 합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데 니가 끼니 옆에 너고 스튜디오와 무더위야. 지금 maybe wine을 꿈의 시간에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조금 남아 들어 롤 마루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너 같이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 don't need a 운세 라로

너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란 놈의 존재가 계속해 거대하게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Hello, hello. Welcome back. This is the old signal. Park PD. 옛날 시그널이거든요. Anyway, it's time for TJ Shin.
1: 네, 안녕하세요.
0: It's Monday Groove with TJ Shin. 조태준 from Busan Group. Busan Group.
2: Group.
0: Oh, there we go. Okay.
2: 1, 2, 3, 4, 5, 6, 7, 8, 9, 10. Busan. My group, Busan group.
0: There you go.
2: Busan.
0: Yeah. I love it. TJ 씨,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How are you?
1: So good.
0: So good.
1: Yeah, today, this day, 날씨 너무 좋아요.
0: The weather is,
1: very good.
0: Yeah. It's nice and cool.
1: Oh.
0: There's and the 습기 is 없어졌어요.
1: 아, 고마 살겠다.
0: 예.
1: 이제 살겠다.
0: 살겠다. 예. 맞아요. Do you know what? I realized that I speak Busan 사투리, but I don't know it's Busan 사투리.
1: 어.
0: 제가 부산 사투리 할 때 왜냐하면 제가 15년 됐거든요. 그때 네. 다 부산에서 배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투리 나오면 제가 무의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겁니다.
1: 이제 몰라요?
0: 가쁘다. 아니면 가쁘다. 낮제.
1: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근데 다른 사람들 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네. 많이 들었어요. 제가.
1: 졸려 이런 말 알아요. 졸려.
0: Sleepy.
1: 어, 알아요? 아. 부산은 잠온다 하잖아요.
0: 아, 잠 온다.
1: 졸려는 서울 말이에요.
0: 아, 잠 온다. 나 항상 잠 온다.
1: 잠 온다. 그렇죠.
0: 아, 잠이 와.
1: 아, 잠 온다. 잠이 와가지고.
0: 재밌다. 아무튼, 네. This is a project to turn Busan-based artist 조태준 into a global star. Monday Groove every Monday. We listen to live music from TJ Shi.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So we can learn some English, learn some Korean, I guess, as well. And of course, live performances while TJ Shi learns some English as well. 그러면은 먼저 노래 좀 부탁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내가 조금 아. 조용하게 그냥 야. 멜로디 네. 좀.
1: 아 옆에서 같이 화음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탁 넣어요?
0: 뭐 몰라? 그냥 갈 수 있어?
1: 지니어스. 예.
0: 이거 뭐야?
1: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다.
0: 네. 아 노래 네. 너무 좋아요. 노래 어떤 네. 제목인지 가수나 누군지 네. 알려주세요.
1: 비틀즈의 Something 아, 이라는 노래예요.
0: Something 네. in the way she moves.
1: 조지 해리슨이 부른 아, 노래. 네.
0: 너무 좋아요.
1: 아, 저도
0: Something
1: 너무 좋아합니다.
0: By the Beatles. 네. 그러면은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1: 아, 이 노래 가사 말이 좀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많이 사용되는지, 네 그런 것 좀 궁금하고, you know 하면 알잖아 이거죠.
0: You know, yeah.
1: 네.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you know I believe and how
0: yeah.
1: 이렇게 그냥 해석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뭐 믿는지 알잖아.
0: 얼마나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그 당신은 나를 얼마나 얼마나 잘 믿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어느 방식으로 믿는지.
1: 예. 예.
0: 예. 그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1: 예.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I believe, I believe and how.
0: No.
1: 많이 안 써. 안
0: 그냥 써요. 좀 예쁜 가사를 쓰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I don't wanna leave her now. You know I believe in how. 그래서 now how rhyming 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건 you know I believe in how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도 아니에요. 아, 그냥 가사.
1: 아 그냥 가사구나. 네. 그 위에 있는 now랑 how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0: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1: 네 그렇겠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예.
0: You know I believe and how. 네. 표현 아니고 그냥
1: 네, 너무
0: 가사.
1: 아름답고 그러면 또 하나씩 더 궁금한 게 있는데.
0: Okay, tell me.
1: Yeah. You stick around. You stick around.
0: You stick around.
1: Yeah, you stick around. 뭐 곁에 머문다 이 말인데 이 말이잖아요.
0: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1: Yeah,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그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sta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sticks도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Stay보다는
0: 많이 쓰는 편이에요.
1: 아, 많이 쓰는 편이에요.
0: 이렇게 뭐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Stick around.
1: 평소 때도 많이 써요.
0: 네. 오. Stick around. 그냥 좀 있어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 예.
0: Stick around. 아주 formal하진 않은데 stick around이라고 하면 뭐 친구한테나 뭐 가족분한테나 뭐 어린애한테나 보스한테 yeah, stick around here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나쁘진 않은데 좀 아주 편한 말이에요.
1: 아.
0: 그래서 stick around or stick with me 나와 같이 붙어. 나한테 와봐. 예. Stick with me 우리 같이 하자. So yeah, it just
1: 달콤한
0: means,
1: 표현인가? 연인끼리.
0: 연인끼리
1: stick around always
0: 아니요
1: 안 돼
0: 아니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뉘앙스 없어요.
1: 아.
0: stick around stay with me stay here
1: 아 stay
0: 있어봐봐 그냥 아. 있어봐봐 누구한테 어떤 상황이든 stick around 뭐 stick with you는 stick with you

0: So stick with you, stick with me. 우리 같이 합시다.
1: Stick with me.
0: 뭐 stick 끝까지 하자.
1: Yeah,
0: 우리 둘이 끝까지 yeah. 합시다. Stick with me.
1: Stay랑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0: 비슷해요.
1: 비슷해요.
0: 비슷해요. 네. 근데 stick with stay하고 stay는 뭐 그냥 stay
1: with me.
0: Stay here. Oh, stay here.
1: Stay here. Stick here.
0: Stick around.
1: Stick around.
0: Stick around.
1: Stick around.
0: 근데 왜 stick around? 왜 stick 하는지 아세요?
1: Stick은 또 이게 막대기 이런
0: 막대기는
1: 것도
0: 막대기는 아니에요.
1: 저하고 저는 다른 거야.
0: Stick around. Stick around.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얘들아, 딱 around.
1: 딱 대라.
0: 그거는 아니고요.
1: 딱 대라. 이거 아니고.
0: Stick around. So why did we say stick around? Stick. 붙어서 예를 들면 스티커 있잖아요.
1: Yeah,
0: 스티커. 아. 그런 아. 그 뭐 진득진득한 yeah. 스티커.
1: 아.
0: 이렇게 잘 붙이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stick with me 스티커처럼 저를 아. 붙어서 뭐 다닙시다.
1: Yeah.
0: 아니면 stick around 뭐 스티커처럼 어디에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으면 좋아.
1: 막대기 스틱이 아니고 스티커의 스틱이구나.
0: 그러니까요. 아. It's not 막대기.
1: 아, 막대기.
0: It's sticker. Sticky stick.
1: 오, 네. stick. Yeah.
0: 맞아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1: 예,
0: 아주
1: 아,
0: 좋은
1: 감사합니다.
0: 질문.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가사 네. 너무 예쁘고.
1: 맞아요. 네.
0: 이 노래는 진짜 뭐 좀 로맨틱한 느낌이지만 약간 이거 you stick around now it makes you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I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내 사랑을 좀 커질 거냐고 물어보고 내가 몰라 근데 난 그 가사는 조금 슬퍼요
1: yeah. oh.
0: 그 노래는 누구 연애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갑자기
1: 네.
0: 내 더 사랑에 빠질 건지 잘 모르지만
1: 네.
0: 뭐 있어봐봐
1: 어.
0: 해보자
1: 네.
0: 그런 가사입니다
1: 네, 오, 네, 네.
0: 좀 슬프다
1: 맞아요 슬퍼요
0: 아니다 약속
1: 약속 근데 이거 제가 그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0: 어.
1: 조지 해리슨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조지 해리슨이 사랑하는 신이라고
0: 아.
1: 그런 인터뷰도 들었어요.
0: 맞아요.
1: 네.
0: So you know George Harrison's song I didn't mean to hurt you I'm sorry that I made you cry I didn't want to hurt Jealous guy, that's
1: 아.
0: it I'm 오. just a jealous 네. guy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1: 아.
0: George Harrison 완전 가사 마법사다.
1: 진짜.
0: 네. 네. 와.
1: 천재.
0: Jealous guy. 너 천재. 진짜 천재. 네. George Harrison jealous guy. Or maybe it's John Lennon. Yeah, John Lennon jealous 네. guy.
1: Jealous
0: But I think
1: guy.
0: maybe George Harrison wrote the 가사. Anyway, 그 노래 중에 so there's obviously so many things we can learn in English with lyrics etc. But What about interesting expressions about love, 사랑과 뭐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 뭔가 있어요?
1: 아, 그래서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 노래를 했으니까
0: 네.
1: 여러 가지 뭔가 썸 타다 이거 영어 있어요, 썸 타다. 니 요새 썸 타나?
0: 어?
1: Something에 썸 타나?
0: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하지는 않은데? 썸 타다?
1: 썸 타다.
0: 근데 썸 타다는
1: 썸
0: is like some, right? Someone. 누군가? 나한테 누군지? 그런 관계인데 so it's kind of like someone that you are interested in flirting. So you can say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Yeah.
1: Flirting 좀 많이 쓰지 않아요? 뭔가 광고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0: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근데 Interestingly,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 flirting은 사람들이 그냥 성격 특징도 될 수 있어요. Some 없어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flirting 같은 느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어로 하면 썸 타다 하면 약간 뭐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 있고
1: 네.
0: flirting보다 좀 더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1: 있고 싶은 서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 flirting.
0: 근데 바로 동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썸 타다의 썸이 그 썸 아닌가?
0: 썸 is

0: something 할 때 some 아니에요?
1: Dating something 맞아요. 네, something 네. 어떤 something이가 something이 있어요. 네. But in you can say oh wait a minute.
2: Speak alone something.
1: There's something in English, but I can't remember because I'm 아줌마. There's something like there's a word for it. I can't remember what it is. 기억 나서 톡 보내줄게요.
2: Oh.
1: I can't remember. But there's something like, something then like. There's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but it's not, but it's like casual.
2: Casual
1: relationship. Mm. Yeah.
2: Casual relationship.
1: Yeah, a casual yeah. relationship.
2: Stick around relationship.
1: Stick around, no.
2: No.
1: 영어 잘하는데... 그거는
2: no, 아니에요. 오케이 okay, 알았어요.
1: 네. 또
2: 아니면 첫눈에 반하다.
1: 아
2: 그래서 썸 타고 싶다.
1: 썸은 love at first sight.
2: 아
1: 첫눈에
2: love, love at first sight.
1: Yeah.
2: Yeah.
1: Love at first sight.
2: Love at first sight. 오
1: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2: 아,
1: we use
2: 자주
1: that
2: 써요?
1: a lot. Yeah.
2: 오.
1: It was love at first sight.
2: I love at first sight.
1: You say it was love at first sight.
2: It was love at first sight.
1: 맞아요.
2: 아, it was.
1: It was love 아, at first sight. 그리고 멋있다. 가끔씩은 요새 뭐 노래나 뭐 밥 먹을 때나
2: 아.
1: 재미로 it was love at first 예를 들면 bite.
2: 아.
1: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으면 it was love at first bite. 내가 처음 먹어봤을 때 진짜 사랑에 빠졌다.
2: it was love at first bite.
1: 아니면 it was love at first listen.
2: Listen.
1: 예를 들면
2: music.
1: TJ 씨 yeah. 음악을 듣고
2: 아.
1: 와 사랑에 빠졌다
2: yeah.
1: 목소리.
2: Yeah.
1: It was love at first 땡땡땡.
2: 아, 이건 되게 좋네요.
1: 되게 재밌었어요.
2: It was love at first bite.
1: Yeah.
2: Listening.
1: Well, listen. Yeah, listen. Love at first sight. Yeah.
2: 아, 너무 좋다.
1: 예. 재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랑꾼.
2: 사랑꾼.
1: Romantic.
2: Romantic. Romantic guy.
1: 그리고 특히 hopeless romantic.
2: Hopeless.
1: 희망 없는 사랑꾼. 왜냐면요. 희망 없는 거는 영어로만 번역하면 희망 없는. 왜냐면요. 내가 모든 거 사랑으로 다 해줄 거야.
2: 아. 바라는 거 없고. 내 삶 바라는 거 없고.
1: 다
2: 언니
1: 해줄게.
2: 사랑만 한다.
1: 사랑만 한다.
2: 아. 네.
1: Hopeless romantic. So
2: hopeless
1: you can say
2: romantic.
1: Hopeless romantic.
2: Hopeless romantic.
1: Yeah.
2: yeah.
1: Are you a hopeless romantic, TJ 씨?
2: Yeah.
1: Really?
2: Yeah. I Yeah,
1: You're
2: 맞아요.
1: Hopeless
2: romantic.
1: 맞아요. Yeah. 사랑꾼?
2: 사랑꾼.
1: 좋아요.
2: 네, 사랑꾼인가? 아니요. 사랑꾼 아니에요.
1: 부산 가이.
2: 부산 가이.
1: 네. 썸 타다, 첫눈에 반하다, and 사랑꾼, flirting, falling in love at first sight, romantic. And I think you're going to play us another song. 노래 하나도 해 주실
2: 네.
1: 거죠?
2: 네.
1: 네. 자, 부탁드릴게요.
2: 마지막은 부산의 와그라노.
1: 와그라노.

0: 감사합니다.
1: 재밌었어요. 네. That was so good. 앵콜, 앵콜, 앵 시간 없는데.
2: Something in the way.
1: Oh, beautiful. Yeah. 아, 시간 없어서 너무 아쉽다.
2: 네. 아, 뭐
1: 네. Can we 그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다음 주?
2: 이번 주 토요일에.
1: 네.
2: 남포동에서. 공연이 있어요.
1: 콜.
2: 예, 7시에 남포동에서 공연이 오케이. 있습니다. 저 SNS에 와서 장소랑 시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1: 부산 그룹 찾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TJC, 남주 백이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2: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2: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1: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3: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4: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3: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4: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3: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4: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3: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Hello, hello.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t's our weekend highlight edition. We've got lots of cool thing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o let me introduce them in the second half. Here stands the yout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And this is a very cool project that we're doing every Tuesday, Wednesday, and then you hear the replays on Saturday, Sunday. So you're very much in luck, my friends. Wonderful segment. Then we've got highlights of Explore Busan, and then finally we're going to top off our Sunday with highlights of the Global Chatter Squad. So let's get into it, shall we? This is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목소리) 저는 운동과 음악을 사랑하는 활기찬 청년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년 7월에 처음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제가 처음 지원한 곳이 부산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취준하던 시절 부산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큰 고민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부산에 오게 됐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회사는 그만둔 지 좀 됐지만 그래도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9-to-6 근무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아침에는 이제 출근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고 6시까지는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운동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하고 되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조금 특별한 일상을 말씀드려보자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만의 긍정의 단어들을 소리 내면서 외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자신감, 자긍심, 뭐 씩씩하게, 당당하게, 소신 있게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것처럼 정말 오글거리는 말들까지 한 플로 하면 거의 2-3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외치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막 엄청 긍정적인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걸 좀 극복하고 싶어서 습관을 만든 건데 지금 2년 가까이 잘 지키고 있고 되게 나름의 효과가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4: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고려해서 부산이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연고가 하나도 없는 부산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제가 대학 때 했던

0: 경험에 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기 직전 학기까지 1년 정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워낙 이제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차로 5시간 정도면 엄청 가까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어디든 차로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서울 부산이든 뭐 저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 부산이든 그렇게 멀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뭐 제가 연고 없고 되게 낯선 곳이긴 하지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고 또 뭐 어디든 한국에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살다 보니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살수록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부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저는 추천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 시간들이 쌓여서 또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 내가 부산에 잘 왔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나요?
0: 부산에 살면서 수영강을 뛰거나 뭐 이기대 트레일 코스를 가거나 할 때마다 부산에 사는 거에 정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그렇게 최대한 많이 곳곳을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부산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벡스코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전시를 할 때 부산만이 가진 특별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이제 해양을 포함한 특별한 자연 자원하고 도심 자원이 결합된 형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산을 낭만적인 도시 또 오고 싶은 도시로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산업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산만이 가진 매력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지셔닝을 사실 이런 거는 따라잡고 싶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유한 자원을 정말 최대한 10분 활용하고 또 홍보를 잘 해가지고 전시 컨벤션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더욱 집중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전시와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지만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주변에도 많고 실제 통계로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일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특정 분야에만 일자리가 쏠려 있으면 청년들이 예를 들면 방송 출판 쪽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또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테크나 엔터테인먼트나 정말 그런 다양한 산업들의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만족하면서 꾸준히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양질의 고연봉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10년 뒤에도 부산에서 전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부산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나요?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미 풍부한 자연, 도심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다양해진다면 도시 자체의 매력도나 다이나믹함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반 산업들이 다양해져야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다양한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부산이 조금 가지고 있는 매력을 10분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산업을 다양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1: 민지영님께 부산이란?
0: 저한테 부산은 자상하고 온화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산 날씨가 정말 온화하고 자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부산에 왔을 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날씨였는데 누구나 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원하잖아요. 한국 중에서는 가장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날씨를 지녔고 또 그 날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나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날씨와 자연과 인프라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저한테는 부산이 자상하고 온화한 집입니다.

0: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2: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him.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6:0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7:00 o'clock.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0: Expert Insights. Expert Insights. 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표현들, Morning Wave in Busan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자, 경제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요즘 뉴스 보면 국채, 미국 10년물, 30년물 금리, 채권 이런 단어들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는데요. Before you turn off the radio. 자, 투자자부터 일반인들까지 인플레이션부터 내 대출 금리까지 이 영향을 끼치는 국채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rofessor Jill Satina at Texas A&M. So, I promise you this is going to be fairly easy. 자, 머리 아프지만 국채, bond, 그리고 채권 수익률, bond yield. 그러면 정말 전문가가 알기 쉽게 정리해줬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1: This is basically an IOU that a government issues, and they say that they're going to borrow funds. And the investor is going to receive what's called a coupon rate of interest, which is the amount of interest that they'll be paid out over the life of the bond. And then at maturity, they get back the principal of the bond. And governments use these borrowings to, you know, for a range of public purposes, everything from education to defense spending, or if they're running a budget deficit, to help fund the shortfall between tax revenue and government expenditures. So the bond yield refers to the rate of interest that the market is currently charging for a government to borrow at any given maturity.
0: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Bond,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겠다고 발행하는 차용 증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죠. 투자자는 이 국채 채권을 다 갚을 동안 얼만큼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자, 국채가 만기될 때 투자자는 원금 principal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빚을 내는 이유는 정부가 교육, 국방 혹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국채를 발행하는데요. 또 채권 수익률 bond yield라 함은 현재 시장에서 정부에게 이 돈을 빌려줄 때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과하는지. So basically think of debt.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돈 빌리는 것과 이자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됐던 개인이 개인 간에 돈을 빌리던 IOU 말 그대로 letter I. O-U. 자, 풀어서 얘기해보면 I-O-U, I-O-W-E-U, 이 I-O-U, 너한테 빚을 졌어, 돈을 꿨어 라는 이 단어를 I-O-U, 차용증서란 뜻으로도 씁니다. 자, 그래서 the expert said a bond is an I-O-U that a government issues. 이 본드,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But what if, you know, you're not a government? You can use it very casually. 친구한테 돈을 꿔서 점심을 사줬다. Well, I'll write you an IOU for lunch. 오늘 점심 사준 거 내가 뭐 채용증서 써줄게.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But maybe if you do have a loan out, you're working to pay back the principal. 자, principal, 원칙이나 원칙주의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빚을 얘기할 때는 원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o the expert said at maturity, they get back the principal of the bond. 이 만기 상환 쓸 때는 이 본드의 principal, 원금을 받게 된다. So principal in debt, that is 원금. All right, moving on to our second clip. 자, 이렇게 미국 국채와 전반적인 높은 국제 금리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The good news is, again, Korea's debt to GDP ratio is, as I understand it, about 50% of government debt to GDP, which is you know, quite manageable at this point. And you also have the benefit that your central bank, Bank of Korea, has taken a couple of rate hikes to, I'll say, get ahead of this potentially global inflation problem, which I, in my view, is a good thing. So, you know, you are, though, this is a global market. Government bonds are very much a global market. So some of these challenges, they do spill over. So even countries, you know, like yourselves, like Canada, like Australia that have or even Germany that have low government debt to GDP ratios, you know, still are seeing some upward pressure on yields. And, you know, that can affect mortgages, car loans, other credit that consumers can affect businesses in the economy.
0: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미국의 국채가 한국에 무슨 상관이냐? Okay, a bit of good news.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즉 국가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빚이 그렇게 크진 않다이지만 또 한국중앙은행이 금리를 두 번 정도 올리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But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다른 국가에 특히 미국의 상황은 한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비교적 낮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융자, 인플레이션 등의 국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Alright, I know your head is throbbing, so let's get to some easy daily expressions. Get ahead of something.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서다, 제때 처리하다, 미리 대처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도 됩니다. So the central bank has taken a couple of rate hikes to get ahead of the inflation problem. 한국중앙은행이 금리를 두 번 정도 올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Get ahead of it. And then another expression, spill over. 자, 말 그대로 물 같은 게 넘치다, 즉 여파가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So in a global market, some of the challenges will spill over.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spill over. 다른 국가에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So in economy, a spillover effect. A라는 요소가 B, C, D에까지 영향을 주는 효과를 얘기하죠. So hopefully we got out of this interview a little bit smarter, a little bit informed. But let's take a break and go to Jeju Island. 자, 제주도로 잠시 떠나볼까요? 제주도의 상징, 바람, 돌, 또 해녀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산소 탱크 없이 바닷속을 누비는 여성들은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예 해녀의 삶을 살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 있다는데요. 뉴욕 출신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 해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카일리 켄터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First with how she became a 해녀. Let's take a listen.
2: When I first came to Jeju, I was doing like kind of different English classes about Jeju history and culture. So I wanted to develop a class about 해녀 and I went to the 해녀 school for that purpose. But I didn't really go to the 해녀 school intending to become a 해녀. I just thought it would be something interesting to try. And then that was in 2018. And then in 2023, my husband, who's Korean, he is a scuba diver and he knew some other divers and he heard kind of through the grapevine that one village was looking for 해녀. And my husband actually volunteered me without asking beforehand. And he was like, yeah, my wife is interested. Can she become a 해녀? And at first the village said no, but then a month later they contacted me again and said, let's give it a try. And that was in January 2024. And so I've been there since then.
0: 네, 켄터 씨는 처음에 제주도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업, 또 해녀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려고 해녀 학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한국인 스킨스쿠버 다이버인 남편이 한 해녀 마을에서 새로운 해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해녀들은 처음에는 이 미국인을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주면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So, I mean, this is an abbreviated version. But let's dive into the expressions. So, her husband heard through the grapevine. 자, 이 포도 줄기들, 즉 뭔가 타고 소문이 들어오는 거죠. 소문을 듣다. Hear through the grapevine.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뭔가 짹짹거리는 작은 새가 내 귀에 와서 얘기해 준 것처럼 a little birdie told me. 비슷한 표현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So a little birdie told me you're getting married. You could say that. Second expression, volunteer. 다 아는 표현인데요. 자원봉사, 봉사자, 명사 말고도 그 봉사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다, 자진하다. 하지만 좀 재밌게 쓰였어요. We usually say, I volunteer to teach children. But in this case, her husband volunteered her without asking. 자, 재밌는 표현이죠. 나를 발렌티어 했다.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를 직접 자원봉사로 밀어 넣었다라는 표현입니다. So he basically pushed her in. So I volunteer you to do something. 제가 친구한테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I volunteer you to help me this weekend.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재밌게 푸시할 때 유머러스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And then moving on, so let's hear about her life as Haenyeo. Some challenges and rewarding parts. Let's take a listen.
2: Definitely the Jeju dialect is so hard to understand.
3: Right.
2: When I first started, there were so many things I didn't really know that they were asking me, so I made a lot of mistakes. And now my Jeju dialect is a little bit better, but mostly I'm better at knowing what everybody needs. I'm better at guessing the kind of stuff that's a necessity. So I think a lot of the divers now are, I think like 70% or something are over 70 or 80% are over 70. So there's kind of a gap between the older Haenyeos and then the younger Haenyeo generation who's coming up. And the fact that I can still learn from these women is kind of like, I know that it's a precious gift that's not really going to last all that much longer because

0: When I started, for example, there were eight original divers in our collective, and four of them already retired this year. So I know, like, the chance to learn from these women is, like, this is kind of like the key time. So I'm really grateful for that. And on days when, like, the ocean is calm and it's, like, sunny out, there's no better feeling than being in the water and, like, catching stuff when you're really in the zone. It's like a game.
1: 자, 챌린지는 언어의 장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의 사투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 윗세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그 기회. 대부분의 해녀들이 70대 이상이고 이 소위 오리지널 해녀에게서 물질을 배우는 것은 오래가지 않을 소중한 선물이다. 켄터시의 해녀 마을에는 이미 8명 중 4명의 이 오리지널 해녀들이 은퇴하셨다고 하는데요. 또한 켄터시는 물질 자체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바다가 잔잔한 날에 물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감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So we heard the Jeju dialect, but then we also say accent. 자, 뭔가 사투리, 방언을 얘기할 때 dialect 그리고 accent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Accent는 단순히 이 소리, 발음만 얘기합니다. So a British accent, an American accent, water, water 이 차이는 그냥 accent 그것이죠. But if you're talking about a dialect, 발음뿐만 아니라 어휘나 문법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So Busan dialect would include the expressions we use, the grammar we use. So there's a difference. Final expression, there is no better feeling than doing something. 긴 표현이죠.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 가지고 와봤는데요. There is no better feeling than doing something. 세상에서 이걸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즉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So, our 해녀 said, you know, on days with beautiful water, there's no better feeling than being in the water. 이런 날이 좋은 날에는 물에 있는 것만큼 좋은 느낌은 없다. Or you go home, and there's no better feeling than kicking off your shoes. 자,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무거운 불편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만큼 좋은 느낌은 없겠죠. So yeah, let's take a listen and let's think about what feelings make you feel better than others. But in the meantime, let's wrap up and take a song break. This is Sumin with 무표정.

0: more F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ng.
1: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2: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1: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1: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2: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오늘 동창회 너무 재밌었다. 그치 민순아?
3: Yes. There are a lot of faces I didn't recognize at our class reunion today. Probably because it has been so long since I last came. But I was still really happy to be there.
2: Oh, yeah. 니는 여전히 말도 이쁘기도 한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좋아했나?
3: No, no,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not like I was that popular.
2: 아, 저기 우리 선배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대니얼 선배 나온다. 인사하러 가자. 선배님!
4: Oh, it was so nice seeing you guys today.
2: 저희도 오랜만이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선배님.
4: Are you heading home?
2: 뭐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도 되는데. 그치, 민순아?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3: Yes, it's getting late, so I should head home.
4: Oh, Minsoon, could you give me a ride then? My legs were starting to hurt. Oh, it hurts so much that I can't even take a single step.
2: 아니, 선배는 아까 막 러닝 시범 보이면서 달리더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다리가 왜 아프다고 하는 거지?
3: Oh, I don't drive, so I can't give you a ride. I take the subway.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The subway station is 10 kilometers from here.
4: Oh, it's only 10 kilometers? I could run there right now. See?
2: 엄마야, 선배. 아까는 뭐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하더니 이거 뭐 usual suspect다. 이거 뭐고 이거?
5: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태워줄까? 영어로 뭐라고요?

0: Can I give you a ride? Can I give you a ride?
1: Can I give you a ride?
0: 일상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태워다 줄까? 차로 데려다 줄까? 라는 뜻입니다. Can I give you a ride home? 집까지 태워다 줄까? I can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내가 역까지 태워다 줄게. 답변으로 태워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는 Thank you for the ride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태워줄까?
0: Can I give you a rid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없어졌어요.
1: 아, 고마 살겠다.
0: 예.
1: 이제 살겠다.
0: 살겠다. 예. 맞아요. Do you know what? I realize that I speak 부산 사투리, but I don't know it's 부산 사투리.
1: 어.
0: 제가 부산 사투리 할 때 왜냐하면 제가 15년 됐거든요. 그때 네. 다 부산에서 배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투리 나오면 제가 무의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겁니다.
1: 이제 몰라요?
0: 가뿐다. 아니면 낮제.
1: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근데 다른 사람들 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네. 많이 들었어요. 제가.
1: 졸려 이런 말 알아요. 졸려.
0: Sleepy.
1: 어, 알아요? 아. 부산은 잠온다 하잖아요.
0: 아, 잠온다.
1: 졸려는 서울 말이에요.
0: 아, 잠온다. 나 항상 잠온다.
1: 잠온다. 그렇죠.
0: 아, 잠이 와.
1: 아, 잠한다. 잠이 와가지고.
0: 재밌다. 아무튼 네. This is a project to turn Busan-based artist 조태준 into yeah. a global star. Monday Groove every Monday. We listen to live music from TJ Shi.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so we can learn some English, learn some Korean, I guess as well, and of course live performances while TJ Shi learns some English as well. 그러면은 먼저 yeah. 노래 좀 부탁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내가 조금 조용하게 그냥 야, 멜로디 네. 좀.
1: 아 옆에서 같이 화음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탁 넣어요?
0: 뭐 몰라? 그냥, 그냥 갈 수 있어?
1: 지니어스. 예.
0: 이거 뭐야?
1: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다.
0: 네. 아 노래 네. 너무 좋아요. 노래 네. 어떤 제목인지 가수나 누군지 네. 알려주세요.
1: 비틀즈의 Something 이라는 노래예요.
0: Something 네. in the way she moves.
1: 조지 해리슨이 부른 노래. 네.
0: 너무 좋아요.
1: 아, 저도 Something 너무 좋아합니다.
0: By the Beatles. 네. 그러면은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1: 아, 이 노래 가사말이 좀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많이 사용되는지 네, 그런 것 좀 궁금하고 you know 하면 알잖아 이거죠.
0: You know, yeah.
1: 네.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you know I believe and how
0: yeah.
1: 이렇게 그냥 해석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뭐 믿는지 알잖아.
0: 얼마나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그 당신은 나를 얼마나 잘 믿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어느 방식으로 믿는지.
1: 예. 예.
0: 예. 그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1: 예.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I believe and how.
0: No.
1: 많이 안 써. 안
0: 그냥 좀 예쁜 가사를 쓰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I don't want to leave her now. You know I believe in how. 그래서 now how rhyming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거 you know I believe in how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

0: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가사.
1: 아, 그냥 가사구나. 네. 그 위에 있는 now랑 how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0: 네네,
1: 건가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겠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예.
0: You know I believe and how. 네. 네. 표현 아니고 그냥
1: 네, 너무
0: 가사.
1: 아름답고. 그러면 또 하나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0: Okay, tell me.
1: Yeah. You stick around. You stick around.
0: You stick around.
1: Yeah, you stick around. 뭐 곁에 머문다 이 말인데 이 말이잖아요.
0: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1: Yeah,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그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sta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sticks도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stay보다는
0: 많이 쓰는 편이에요.
1: 아, 많이 쓰는 편이에요.
0: 이렇게 뭐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Stick around.
1: 평소 때도 많이 써요.
0: 네. Stick around. 그냥 좀 있어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 예.
0: Stick around. 아주 formal하진 않은데 stick around이라고 하면 뭐 친구한테나 뭐 가족분한테나 뭐 어린애한테나 보스한테 yeah, stick around here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나쁘진 않은데 좀 아주 편한 말이에요.
1: 아.
0: 그래서 stick around or stick with me 나와 같이 붙어. 나한테 와봐. 예. Stick with me. 우리 같이 하자. So yeah, it just
1: 달콤한
0: means,
1: 표현인가? 연인끼리.
0: 연인끼리.
1: Stick around always.
0: 아니요.
1: 안 돼.
0: 아니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누앙스 없어요.
1: 아.
0: Stick around. Stay with me. Stay here.
1: 아, stay.
0: 있어봐봐. 그냥 있어봐봐. 누구한테 어떤 상황이든 stick around. 뭐. Stick with you는 stick with you. 그래서 stick with you, stick with me. 우리 같이
1: stick
0: 합시다.
1: Stick with me.
0: 뭐 stick 끝까지 하자.
1: Yeah, stick
0: 우리
1: with
0: 둘이
1: you.
0: 끝까지 yeah. 합시다. Stick with me.
1: Stay랑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0: 비슷해요.
1: 비슷해요.
0: 비슷해요. 네. 근데 stick with, stay하고 stay는 뭐 그냥 stay.
1: Stay with
0: stay
1: me.
0: Here. Stay here.
1: Stay here. Stick here.
0: Stick around.
1: Stick around.
0: Stick around.
1: Stick around.
0: 근데 왜 stick around? 왜 stick 하는지 아세요?
1: Stick은 또 이게 막대기 이런
0: 막대기는
1: 것도
0: 막대기는 아니에요.
1: 저하고 저는 다른 거야.
0: Stick around. Stick around.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얘들아, 딱, stick around.
1: 딱 대라.
0: 그거는 아니고요.
1: 딱 대라. 이거 아니고.
0: Stick around. So why did we say stick around? Stick. 붙어서 예를 들면 스티커 있잖아요.
1: Yeah,
0: 스티커. 그런 그 뭐 진득진득한 스티커. 이렇게 잘 붙이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stick with me 스티커처럼 저를 붙어서 뭐 다닙시다.
1: 예.
0: 아니면 stick around 뭐 스티커처럼 어디에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으면 좋아.
1: 막대기 스틱이 아니고 스티커의 스틱이구나.
0: 그러니까요. 아. It's not 막대기.
1: 아, 막대기.
0: It's sticker. Sticky stick.
1: 오, 네. stick. Yeah.
0: 맞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예.
0: 아주 좋은
1: 감사합니다.
0: 질문.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가사 너무 예쁘고.
1: 맞아요. 네.
0: 이 노래는 진짜 뭐 좀 로맨틱한 느낌이지만 약간 이거 you stick around now it makes you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I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내 사랑을 좀 커질 거냐고 물어보고 내가 몰라 근데 난 그 가사는 조금 슬퍼요
1: yeah.
0: 그 노래는 누구 연애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갑자기
1: 네.
0: 내 더 사랑에 빠질 건지 잘 모르지만
1: 네.
0: 뭐 있어봐봐 해보자
1: 네.
0: 그런 가사입니다
1: 네, 네, 네.
0: 좀 슬프다
1: 맞아요 슬퍼요
0: 아니다 약속
1: 약속 근데 이거 제가 그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조지 해리슨이 사랑하는 신이라고 그런 인터뷰도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So you know George Harrison's song I didn't mean to hurt you I'm sorry that I made you cry I didn't want to hurt Jealous guy, that's it I'm just a jealous guy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0: George Harrison 완전 가사 마법사다.
1: 진짜.
0: 네. 네. 와.
1: 천재.
0: Jealous guy. 너 천재 진짜 천재. 네. George Harrison jealous guy. Or maybe it's John Lennon. Yeah, John Lennon jealous guy. Jealous but I guy. Think 네. maybe George Harrison wrote the 가사. Anyway, 그 노래 중에 so there's obviously so many things we can learn in English with lyrics etc. But what about interesting expressions about love, 사랑과 뭐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 뭔가 있어요?
1: 아, 그래서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 노래를 했으니까
0: 네.
1: 여러 가지 뭔가 썸 타다 이거
0: 썸
1: 영어 있어요. 썸 타다. 니 요새 썸 타나?
0: 어?
1: Something에 썸 타나?
0: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하지는 않은데. 썸 타다?
1: 썸 타다.
0: 근데 썸 타다는
1: 썸
0: is like some, right? Someone. 누군가? 나한테 누군지? 그런 관계인데 so it's kind of like someone that you're interested in flirting. So you can say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Yeah.
1: Flirting 좀 많이 쓰지 않아요? 뭔가 광고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거 같고.
0: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근데 Interestingly,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flirting은 사람들이 그냥 성격 특징도 될 수 있어요. Some 없어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flirting 같은 느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어로 하면 썸 타다 하면 약간 뭐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 있고
1: 네.
0: flirting보다 좀 더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1: 있고 싶은 서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 flirting.
0: 근데 바로 동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썸 타다의 썸이 그 썸 아닌가?
0: Some
1: 우리 지금 썸띵 할 때 썸 아니에요?
0: Dating something 맞아요. 네, something 네. 어떤 something이 있어요. But in you can say Oh, wait a minute.
1: Speak around something.
0: There's something in English, but I can't remember because I'm 아줌마. There's something like, there's a word for it. I can't remember what it is. 기억 나서 톡 보내줄게요.
1: Oh.
0: I can't remember, but there's something like, then there's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but it's not, but it's like casual.
1: Casual
0: relationship.
1: Yeah. Casual relationship.
0: Yeah, a casual relationship.
1: Stick around relationship.
0: Stick around? No.
1: No.
0: 영어 잘하는데 그거는
1: no, 아니에요. 오케이. Okay, 네. 알았어요.
0: 또 네.
1: 아니면 첫눈에 반하다.
0: 아.
1: 그래서 썸 타고 싶다.
0: Love at first sight.
1: 아.
0: 첫눈에.
1: Love at first sight.
0: Yeah.
1: Yeah.
0: Love at first sight.
1: Love at first sight. 오.
0: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We use that a lot. Yeah.
1: 오.
0: It was love at first sight.
1: I love at first sight.
0: You say it was love at first sight.
1: It was love at first sight.
0: 맞아요.
1: 아, it was.
0: It was love at first sight. 그리고
1: 멋있다.
0: 가끔씩은 요새 뭐 노래나 뭐 밥 먹을 때나 재미로 it was love at first 예를 들면 bite.
1: 아.
0: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으면 it was love at first bite. 내가 처음 먹어봤을 때 진짜 사랑에 빠졌다.
1: it was love at first bite.
0: 아니면 it was love at first listen.
1: Listen.
0: 예를 들면
1: music.
0: TJC yeah. 음악을 듣고 와 사랑에 빠졌다.
1: Yeah.
0: 목소리.
1: Yeah.
0: It was love at first 땡땡땡.
1: 아, 이거 되게 좋네요.
0: 되게 재밌었어요.
1: It was love at first bite.
0: Bite, yeah.
1: Listening.
0: Well, listen. Love at first sight. Yeah.
1: 아, 너무 좋다.
0: 재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랑꾼.
1: 사랑꾼.
0: Romantic.
1: Romantic. Romantic guy.
0: 그리고 특히 hopeless romantic.
1: Hopeless.
0: 희망 없는 사랑꾼. 왜냐면요. 희망 없는 거는 영어로만 번역하면 희망 없는. 왜냐면요. 내가 모든 거 사랑으로 다 해줄 거야.
1: 아. 바라는 거 없고. 내 삶아 바라는 거 없고.
0: 다
1: 언니 사랑만 한다.
0: 사랑만 한다.
1: 와. 네.

0: Hopeless romantic. So hopeless you can say romantic. Hopeless romantic.
1: Hopeless romantic. Yeah. Yeah.
0: Are you a hopeless romantic, TJ 씨?
1: Yeah.
0: Really?
1: Yeah. Yeah, 맞아요. Hopeless romantic.
0: 맞아요. Yeah. 사랑꾼.
1: 사랑꾼.
0: 어, 좋아요.
1: 네, 사랑꾼인가? 아니, 아니요. 사랑꾼 아니에요.
0: 부산 가이.
1: 부산 가이.
0: 부산 가이. 네. 섬 타다, 첫눈에 반하다, and 사랑꾼. Flirting, falling in love at first sight, romantic. And I think you're going to play us another song. 노래 하나도 해주실
1: 네.
0: 거죠?
1: 네.
0: 네. 자, 부탁드릴게요.
1: 마지막은 부산의 와그라노.
0: 와그라노.

0: Wagrano, Nito Wagresano, to Wagrano, Nito Wagresano, to Wagrano, Nito Wagresano, to Wagrano, Nito Wagresano, Wagrano, to Wagresano.
1: Encore, encore, encore. 시간 없는데.
0: Something in the way.
1: Oh, beautiful. Yeah. 아, 시간 없어서 너무 아쉽다.
0: 네. 아, 뭐,
1: 네. Can we 그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다음 주?
0: 이번 주 토요일에.
1: 네.
0: 남포동에서 공연이 있어요. 콜. 예, 7시에.
1: 7시에.
0: 남포동에서 공연이 오케이. 있습니다. 저 SNS에 와서 장소랑 시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1: 부산 그룹 찾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15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과 음악을 사랑하는 활기찬 청년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년 7월에 처음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제가 처음 지원한 곳이 부산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취준하던 시절 부산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큰 고민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부산에 오게 됐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회사는 그만둔 지 좀 됐지만 그래도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9-to-6 근무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아침에는 이제 출근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고 6시까지는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운동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하고 되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조금 특별한 일상을 말씀드려보자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만의 긍정의 단어들을 소리 내면서 외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자신감, 자긍심, 뭐 씩씩하게, 당당하게, 소신 있게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것처럼 정말 오글거리는 말들까지 한 풀로 하면 거의 2-3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외치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막 엄청 긍정적인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걸 좀 극복하고 싶어서 습관을 만든 건데 지금 2년 가까이 잘 지키고 있고 되게 나름의 효과가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3: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고려해서 부산이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연고가 하나도 없는 부산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제가 대학 때 했던 경험에 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기 직전 학기까지 1년 정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워낙 이제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차로 5시간 정도면 엄청 가까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어디든 차로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서울 부산이든 뭐 저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 부산이든 그렇게 멀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뭐 제가 연고 없고 되게 낯선 곳이긴 하지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고 또 뭐 어디든 한국에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살다 보니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살수록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부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저는 추천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 시간들이 쌓여서 또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 내가 부산에 잘 왔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나요?
2: 부산에 살면서 수영강을 뛰거나 뭐 이기대 트레일 코스를 가거나 할 때마다 부산에 사는 거에 정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그렇게 최대한 많이 곳곳을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부산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벡스코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전시를 할 때 부산만이 가진 특별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이제 해양을 포함한 특별한 자연 자원하고 도심 자원이 결합된 형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산을 낭만적인 도시 또 오고 싶은 도시로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산업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산만이 가진 매력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지셔닝을 사실 이런 거는 따라잡고 싶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유한 자원을 정말 최대한 10분 활용하고 또 홍보를 잘 해가지고 전시 컨벤션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더욱 집중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전시와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지만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부산에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주변에도 많고 실제 통계로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일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특정 분야에만 일자리가 쏠려 있으면 청년들이 예를 들면 방송 출판 쪽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또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테크나 엔터테인먼트나 정말 그런 다양한 산업들의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만족하면서 꾸준히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양질의 고연봉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 10년 뒤에도 부산에서 전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부산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나요?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미 풍부한 자연, 도심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다양해진다면 도시 자체의 매력도나 다이나믹함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반 산업들이 다양해져야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다양한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부산이 조금 가지고 있는 매력을 10분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산업을 다양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1: 민지영님께 부산이란?
0: 저한테 부산은 자상하고 온화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산 날씨가 정말 온화하고 자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부산에 왔을 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날씨였는데, 누구나 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온화잖아요. 한국 중에서는 가장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날씨를 지녔고, 또 그 날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나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날씨와 자연과 인프라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저한테는 부산이 자상하고 온화한 집입니다.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7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아,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야호! 엄마 엄마, 진짜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언니 집에 오는 거예요?
4: Of course. Since you've been good all year, you'll be on Santa's nice list, and he'll come and give you a present.
3: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무슨 선물 받지?
4: Oh,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I think it might be Santa.
5: Ho, ho, ho! Merry Christmas!
3: 우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다! Welcome, welcome!
5: I've heard all about you. I've heard that you've done so many good things this year. You've been such a good child both at school and at home, and that makes me very happy.
3: Happy? 아, 저도 happy예요. 할아버지, 저는 선물 뭐 받을 수 있어요?
5: I always get good children whatever gift they want. So, just tell me what you want. Dolls, toy cars, building blocks, colored pencils, dollhouses, you name it.
3: 네, 아니, 착한 일 진짜 많이 했는데 왜 내 이름도 모르시지? My name is 아니 박. 아니 박.
5: Oh, of course I know your name. I even have all the good things you've done on my list. So, just tell me what gift you want. You name it.
3: 아니, 내 이름을 또 물어보시네.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제 이름은 My name is 언니 박. 박언니요.
5: Oh, sweetie. Just tell me what gift you want. You name it.
3: 아니, 아니. 스위티가 아니라 언니, 언니 박이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저 선물 언제 주실까요?
2: (웃음) 오늘 배워볼 표현, 뭐든지 말만 해, 영어로 뭐라고요?
4: You name it.
2: You name it.
4: 말만 해, 원하는 건 뭐든지 라는 뜻입니다. 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을 때 사용하는데요. 점심 메뉴를 다 나열한 뒤 뭐든지 원하는 것을 말만 해 라고 할 땐 What do you want for lunch? We have pizza, burgers, sandwiches, you name it.
2: 부산 아지매가 알려

0: 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뭐든지 말만 해. You name it.
1: You name i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부산 영어 방송.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9: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8: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9: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8: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9: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8: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1: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12: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1: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12: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11: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13: 9:00